0: 빵짱 일이죠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수분아이
0: 빵짱 일이죠.
1: 뭐다모 필리언 임포르트 밀로칸 끈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일이죠.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일이죠.
1: 마이 망가 바닥 룬나 프레스카 강일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.
2: 초이 내가 빵 웰딩 가디 초이.
3: 아이 오오 나다이하오.
2: 웰딩 nga kami, bitch. Choy, sang migo ko, choy. Para baka matcheg, baka bisang spark sa amon nga relasyon.
4: Hashtag Pinoy Classic. Hashtag Nagbabalik.